0: 제일 큰 할머니 오신다. 저 First Nations 그 Grand Chiefs 온데 그중 뒤서 산데 산노 때문에 쓰고 인데 그래서 뜨거나 지랑이 올라 듣자 내 건데 할머니 건데
1: 스테이크는 좀 시트링 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못한 일을 했는데 애들은 내가 교통을 인데 됐다고 내가 군이라고 하는데 이건 세 뒤세가 들었는데 그것도 안 써봤는데 내가 슬로우 컴퓨터 때 그 턴이 이 컴퓨터 어디 투덕하지 그 전화대 컴퓨터가 있다는 의미지 슬로우가 그거 이렇게 있는 데인데 나 이제 내 슬로우 텐데 교통을 인데 제가 이제 들어야지 다시 컴퓨터가 교정이 상 이제 정말 차라리 이제 October 19에 사이 이제 수가 그와기 관계하고 있냐 그다음 좀 상황이 건바지 그때 된다때고 이렇게 관계 뒤로고 전 때려서 October 28과 29에 사 수가 뒤뒤 그와 있고 우리 그다음 좀 상황이 큰다 이제 October 30 그때 이제 또 상황 뒤에 좀 상황이 큰다 수가 그와 있고 이제 그렇게 견다시 커리큐 위셔니 내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다 헬스 어터리의 컴퓨터 개시 군디니어스의 커니 웹사이트 그저 그 견다시 그 위셔니 내가 대주즈나 대교생쇼 그저 그때 우리 이제 스탠 테르쇼 호스피탈이 다시 커니 코진지 틀고 왔던다 커니 랩 컴디 이제 시커니 코티에 준다 사타 커지 그저 세 타이틴가 타케타 탄테 사티 코츠나 투레 코이겐다 칸디 제테 슬라 사티라 산 제테 게리아게티 리 아틀란티 사티 오세 헤트 사티 오테 클루이자오세 타이틴 다오세 슬리티 오세 슬라이테 사 이 투레지 슬랍 투레지 코아이트 자이틴 데라 투레지 포인트 티게티 내정생 다체게 그 열긴 다 관리카이 디얼기 인디 서탄 데노가서 카테네지 그다게 타고처럼 카테나 타이 호나 세팅을 인디 사이지 관리 헬스 어서티지 그 가르타지 네 그랬던다 관리 랩 테스트 관리가지 어포인트먼트 지기디 그때 이제 좀 상황이 괜찮았대. 근데 소산 데려온 호텔 관리지 때 세미지 메시지 되는 비 미카르지 티가니 리서비스 때 이거는 케인 온 포스 리서비스 관리에 상대지라 트위스트 이 화사 메시지 티가니 대지 크릭 스콧 루트 유지 상대 이제 둘 카트 세타이 오노키 62 years old 상대 그자 Warren Topper, Kundia Sound, one Canadian Ranger Patrol Group, Kundiko here, Minneapolis, Kundia Sound. July 24th, Kutsan, White Horse, Kutsan, Sandy, and the Tati Kundi, RCMP, the Huguen, the Kundia, the Sutan Kundizi, the Singh, the Hell, T Kundiga, the Kubi, Al Kundizi. Learning more gets it on the easy. The second day was at the second day. You go into the two time. We got it. Tell you, go here. Talk you. We are going to go. She is on the same. And the second day, she in force out like on the messenger. And two days, she messenger. And the charges can you can slowly was on messenger. And the second day, the charges are slowly going to tell her that she's not guilty. Not guilty. Can you not indeed. 다이지 이제 크라운 프로스큐터 이제 때문에 선생이 뛰어야지 다 대기차 건지 그분이 시험을 가야지 상지 선생이 뛰는데 이제 선생이 뛰어야지 투단 세지 며칠 이제 이제 해석이 뭐야 건지 뛰는 데 이제 투단지 그때 그때 세 뛰는 거지 때문에 선생이 뛰는 데 이제 시간 더 건지 가야지 그분이 뛰는 데 이제 크릭 스콧 루트 이제 상지 투단지 그 해석을 기세트 라테지 언테 코진 디콘디 그티브 생생 디타그니 케이크 그자 벌레셔 준다 소타이지 캔다고 창빈 데긴데 콘디가 게테다지 러퍼랜덤 기디 콘디지 에지 테미지 프리미엄 데일레 리치 노르 이거테지 레저 제이슨 캔 유지 소데지 캔다 텐케지 벌레지 캔더 티가기티 렌데 캔더 창비 데긴데 컨디가 사지 레퍼런덤 시티 온디지 테나미지
دستی کنی و خب که این تیجی کتما جی که که تاره گل گین تا کنی جو ریچل نات لگو تا جیمز جیسن کنی لاجی لکه دستی دیتنه لطره جوانه گینی گیره کنی لکه چا گینی لکنی سلان دیجی که که تاره گل گین تا کنی کنی و لاجی دیجی دستی لکنی جی جون تا کند سیجی یا برای کچان گین تیگینی لکنی جی ایسی کنی و تکنی ده کنی و واسا کهو گینده کتا هرپن تنجی ترمیش ایسی که ولی تکنی چن که کریت یا ولی گلگن تکنی هرپن تن چیمبر آف کامرس یا می کنی تیتا تا کرپ کرپ تیجی سو ده ده دیلا جی ایسی کنی چن که جوی جی کهو گینده جی ایسی کنی چن که کند جی جی برای برای سیکن تایجی ها تیگینی ده کنی هجی کن تایجی ها دو هستی کنی و شویسان که گینده کزا تنمه ایجا سی کنی برای سن کوری تا کنی برای سر سن سن گیتی کنی هجی جن تا کنی هجی تا سی کنی سن که که تیت برای رفرندم سن هجی کن تایجی کن تا چانگین تیگینی

0: 대학교 키스하고 카운팅을 한다네,
1: 뭐시 내고는데 말겠.
0: 예. 마스 쓰던 학교 때.
1: 가게 튀었던 날 좋대. 마그 리시먼 준디서던 데로거든 샤타고나디. 다시 카운팅을 타이니 되고라 해고인데.

이 손에 깨다 자켓이 이 September 24클루 이 깨다 자켓이 이 도널드 트럼프 이 아이언의 트레이드 워크 이디라 이 혼트를 깨다 자켓이 구제카 구디 카라시 쇼조 구제지 쇼시 인두 고간데 이

0: 어디? 이제 발에 이거 그래서 에스에서 그랬더니 후일에다가 지켜가는 노사다 아마 샌모였지. 샌모에 이 유에다위 과래 고원에 떠다다다 카와사 사바디다 그 하고 채널 위자리 그 휴게나 제일차 카카위 고자 아 시안에 그 원디하 이 휴카나 위자리 나루 과카나 위자리 아래 이거 체크하나 하고 저기 이거 디지털 위자리 그 디지털 거다 가이 엔나서 내손에 나 리터에서 이쪽에 하나 따로 이제 휴구자리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휴야돼 이거 엔나서 이렇게 고거라 이렇게 휴야돼 자, 그래, 고, 이 차는, 이 차기 예구이잖아. 저, 쇠, 노래, 잘 살아져야 돼.
1: 어.
0: 이 쥐다, 그, 자, 그, 어, 제가 자네. 제 추에, 대나, 쇠, 위, 쥐, 그, 나, 쟤네, 내, 길이, 내, 내, 하지, 해, 쇠, 돼. 그, 나, 추에, 돼. 자, 저, 이, 저, 쇠, 가, 쇠, 쇠, 꺼내, 나, 꺼내, 쟤, 쥐, 쇠, 쇠, 가는, 쟤네, 그, 쟤, 쟤, 쟤, 쟤, 쟤,
1: 쟤,
0: 쟤, 노래, 잘 살아져라. 그, 자, 쟤, 나, 쟤, 너, 그, 쟤, 가, 쟤, 돼. 那茶馆来这个人呢，在那这位家人呢，他去那里接的。那什么，也你在哭，那也也是这个人在给回答。一看呢，百万光线，百万就一张那龙虎的牙，那龙虎的牙，还得洗过来，他这个他那狗带到家来。
1: 哦，
0: 那边在爱水，搁那龙虎的牙卡，在这呢，什么，九月份的时候呢，搁那龙。이세계다인추해리시안디자카코나존자존나케라세외다추세노나헤나지라사다나헤나지라사오다오치오치해리시안디헤헤세추오치야디카카인존나케나라사이고자레손나구자디쿠카라나아마쿠카라쿠카라나자라다야에케나포나야카나케코코에카나지리위차
1: 네
0: 看到有人下来，我看到放那啊，那放那啊，原来后来进去也在先弄，先提在我碗里。
1: 哦。
0: 哎，一搞别人了，先提在我碗里，再放那，去人那夸大用，先叫过来给叫了，先弄些在里，现在先弄些在跟那来吃了，再要再先困难弄完，看先困难再弄的，再看啥个到生活上那回家看，咦，先弄下吃先。
1: 嗯，
0: 一个是花在这块的，就是不来的，那看对啊，国外的，现在在我给他写，反正再看对的，那可能是对在我给他，哎，顾客了那小红在那找，那山东是对在我给他花工人对的就拿不来的，那咱那些还看你国内去，国内去那些还拿我给他，现在那个做到那些个是国内去，你现在给我啊，叫你在哎看红灯的时候对那个。哎，跟我那地回来，张三弄那几个上，就过来学了回家的。呀，你看那张，现在去啊，他那边那个这客官啊，你工资，你工资低，看那张啊，他的这怎么去低？
1: 嗯，
0: 这我看你这张，刚才刚才过来的，俺这可有啊，我看你，看你过来要那张，过来去你，别的其他也叫那几个上了，刚才困难在困苦那怎么去找？
1: 哦，
0: 再看贵家了，这样你那看来那个很重要的呀，你那个还在的，那看来可能是选他啊，他来选他咱们干了去带人，就花了我再看那个在咱们国家最亲的国王国家那种。
1: 嗯
0: 咱们现在国地看来怎么看你那个我那一个，如果那个家里实在看来小好的。
1: 啊 ，Massy Alfred， 真的很可爱的。Dili la dili ne ko so Alfred Tennyton I a kre beno I ye naka ne kane nako e kane ki di wo I wo begu dita dene he kwa te masi.
2: In ta jisho ka I ayune ku di ayune ke naku shi jisho si.Just you see, E. Gordon Yakalaya to lead us, it's a going delay, must in the sequence of this show, say, Alfred Tennyton, E. It's a good deal, would think when they, E. Nakane, would think when they must in the sea, could say, just you see, such one they can now with the Naki such as a tie such as a, they is in the, Nazotagati, I must say.